0: 아름, look your part coming.
1: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.
0: Everybody now.